my darling, you're just ugly. 고양이나 개야 뭐야 남는다. 뭐 키스테 키스테 확인할 것이나요. 다가라 오네가이다. 너가 가입되기도 그래. 너가